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저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연일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월드컵 열기 속에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선수들의 투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호주에서는 인생이라는 더 큰 경기에서 누구보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 참전용사의 104번째 생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기 추락 사고로 차가운 바다에서 무려 이틀 가까이 버텨 살아남은 브라이언 월리 씨는 104세가 된 지금도 하루하루가 덤으로 얻은 보너스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각자의 삶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처럼 104세의 베테랑이 증명하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골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월드컵 16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드컵 캐치업에서는 지난 주말 펼쳐진 호주와 이집트의 32강전 소식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16강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고요. 또 이에 앞서 호주의 높은 순 해외 이민자 수가 단순히 입국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출국자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분석한 최근 보고서 내용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는 한국과 호주의 공연 문화 소식 K-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뉴스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7월 6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와 피지가 국방 및 지역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출신 성별 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 항목이 업데이트된 올해 인구조사 센서스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주 내 반무슬림 혐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와 피지는 국방 및 지역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와 피지의 시티베니 람부카 총리는 수바에서 전통적인 카바 환영식을 마친 뒤 부발레 유니온 및 평화의 바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 앞서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피지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다음 일정으로 솔로몬 제도를 방문해 매튜 와레이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주 후반엔 파푸아뉴기니의 제임스 마라페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 독감이 확인된 가운데 양계 농가들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H5형 조류 독감의 호주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며 가금류 산업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감시와 생물보안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인구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출신 성별 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 항목이 업데이트된 가운데 올해 센서스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8월 11일 센서스 실시일은 인구조사의 핵심 시점으로 특정 시점에 호주 전 주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주 통계청의 에밀리 월터 센서스 대변인은 다양한 다언어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번역된 정보와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울드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월터 대변인은 이번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출신 관련 항목의 최대 네 가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1: To provide a little bit more richness in how we understand people's cultural background. We have two new questions. One will be
0: 월터 대변인은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질문이 추가됐다며 하나는 성별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지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두 질문은 16세 이상에게만 묻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민감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답변을 원치 않은 옵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즈메니아주가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수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법안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기반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태즈메니아는 관련법을 도입하는 호주의 마지막 주미 테리토리가 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박한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너진 건물 아래 갇힌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7,000명 이상이 집을 잃은 가운데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80곳의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휩쓴 지 11일이 지난 지금 대응의 초점은 구조에서 복구로 옮겨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이 실종된 친척을 신고할 수 있는 시민주도 웹사이트인 베네수엘라 지진 실종자엔 3만 1,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0: 이어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라이더 위크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행사와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데들리 50주년으로 지난 50년 동안 라이더 운동을 구축하고 유지해온 원주민 장로들, 주최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라이더위원회는 매년 주제를 대표할 주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우승자는 나무주 지역 출신의 얀쿤자라 예술가이자 음악가인 자카리 아하 필딩 씨입니다. NITV와의 인터뷰에서 필딩 씨는 자신의 작품인 파라울피가 조상들의 이야기와 소리 속에서 발견되는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2: I just hope what people take away from that is be grateful for your lineage. Be grateful.
1: 필딩 씨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혈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감사하고 그 뿌리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한 뒤 현재 그 뿌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든 당신의 혈통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주 내 반무슬림 혐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다이 비치 테러 공격 이후 또 한 차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클링 헤이트랩의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100만 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수백 건에 신고된 반무슬림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반무슬림 혐오 게시물은 2023년 10월 7일 이전 하루 평균 18건에서 이후 하루 120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본다이 비치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한 달 후엔 하루 1,9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주의 아프타프 말릭 이슬람포비아 퇴치 특사는 국민들이 관련 사건을 인식하고 신고하며 대응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신고가 활성화되면 전국의 이슬람포비아 실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번에서 밤새 담배가게를 대상으로 한 차량 돌진 강도 사건 이후 약 12곳의 상점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빅토리아 소방대원들이 에버츠포드 교회의 한 상점 건물로 출동했으며 멜번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해당 상점이 완전히 불에 휩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가 돼서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 80명과 소방차 25대가 동원됐습니다. 빅토리아 소방구조대 대변인은 한 건물 내 약 10곳의 상점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18도. 멜번,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3도에서 13도. 브리즈번, 곳에 따라 흐리고 12도에서 21도. 퍼스, 맞겠습니다. 9도에서 21도. 애들레이드, 대체로 맑고 17도에서 17도. 캔버라, 아침 서리 내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압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으셨습니다.
1: SBS Radio.
2: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0: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익스플레이너 스포츠 캐치업 K2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의 원인으로 이민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또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민이 필수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호주의 높은 순 해외 이민자 수가 단순히 입국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출국자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순 해외 이민자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민 논쟁에서 왜 중요한 지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정리해드립니다.
3: 익스플레이너. 호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네, 주택구매 부담과 사회통합, 인구 증가 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호주의 노동력 확보와 또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민의 증가가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호주의 이민자 수가 높은 이유가 입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출국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호주가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이민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의 이면에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해외 이민자 수라는 이 공식 통계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노동당과 자유당, 국민당 모두 이민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바로 이 순해외 이민자 수를 언급합니다. 네, 순해외 이민자 수는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하는 입국자 수에서 1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한 사람의 수를 뺀 수치입니다. 순해외 이민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록했던 정점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예상보다 출국이 늦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의 저자는 팬데믹 이후 이민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이민허브 소장인 앨런 갠런 교수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민 관리는 입국뿐 아니라 출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순해외 이민자 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에 순해외 이민자 수는 30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25 회계연도에 30만 6,000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노동당 정부가 예상했던 29만 5,00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6-27 회계연도에 순해외 이민자 수가 24만 5,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국경을 봉쇄했었죠. 그리고 국경 봉쇄가 해제된 후 해외 입국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2-23 회계연도에 호주 순해외 이민자 수는 55만 6,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시 정부는 국경 봉쇄와 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시비자 연장과 또 각종 비자 특례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앨런 갬런 교수는 호주에 발이 묶인 임시 체류자들에게는 일정한 구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던 기업들 역시 지원이 필요했고 또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임시비자를 연장해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의 조치로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출국 시기가 평소보다 늦춰졌고요. 그 결과 순해외 이민자 수가 높게 유지됐다는 분석입니다. 김론 소장은 이러한 순해외 이민자 수에 대한 통계가 정치권에서 자주 오해되거나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론 소장은 순해외 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치권이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통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또 여론을 결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은 순해외 이민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현재 정치권 논쟁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저자들은 호주 내 임시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임시 체류자 가운데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해 호주에 정착하고 또 일부는 임시 비자를 연장하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국을 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시장과 교육부문 또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갬런 교수는 순해외 이민자 수치 자체보다도 호주의 적정 임시 체류자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김론 교수는 호주의 임시 체류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나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호주가 어떤 이민 제도를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이민자들의 장기 정착과 사회 통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순해외 이민자 수치 자체보다 호주의 적정 임시 체류자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새롭습니다. 익스플레이너였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월드컵 캐치업으로 이어갈 텐데요. 네, 오늘 월드컵 캐치업에서는 지난 주말 펼쳐진 호주와 이집트의 32강전 소식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16강 경기 결과까지 홍태경 프로듀서가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와 함께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 짚어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4: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6: 에나이티비에서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어 군도민 관련 이슈를 알아보세요. 채널 34와 SBS 온디맨드에서 NITV를 시청하세요.
7: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월드컵 캐치업입니다. 오늘도 스포츠 전문가 한민다 리포터 연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민다 리포터.
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민다입니다.
0: 네, 자 지난 주말 사이에도 정말 많은 경기들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2강전도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16강전이 어제 일요일부터 시작됐죠. 자, 우선 토요일 호주와 이집트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호주가 32강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리포터도 예상하셨는데 길고 긴 경기였어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1대1로 끝나면서 결국 이 30분 연장전까지 갔고요. 이 마지막에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이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이집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0: 네.
1: 아, 이 호주 선수들 정말 잘 싸워줬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7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스타디움이 이 호주와 이집트 팬들로 꽉 찼었고요. 뭐 아침부터 이 호주 팬들 미국의 이 비싼 26달러짜리 이 브렉퍼스트 맥주를 네. 즐길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업이었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 승부차기 하나로 너무 아쉽게 호주가 탈락하면서 그 열기가 마지막엔 조금 가라앉은 모습이었습니다.
0: 네, 주말 아침에 정말 이곳 호주의 시드니를 비롯해서 뭐 멜번,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전국 곳곳에서 응원 열기가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승부차기로 승부가 갈리면서 호주는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120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에 이 승부차기로 결과가 갈리면 허탈함도 참 클 것 같아요.
1: 네.
0: 네, 이번 호주 경기 끝나고 역시 또 팬들 사이에서 말도 많았는데요.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온 국민이 기대를 잔뜩 안고 보는 경기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쉬운 목소리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이 또 경기를 끝나고 나니까 이 팬들이 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호주의 부족한 결정력인데요.
0: 네.
1: 이 호주는 16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흐름을 보면은 이집트가 전반 이 1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다행히 호주도 후반 55분에 이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호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높게 떠오른 공이 상대 선수 한이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네.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체 골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인데요.
0: 네.
1: 아, 그래서 이 내년 2027년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이 포포비치 감독에는 이 수비 조직력뿐만 아니라 이 득점을 좀 만들어내는 결정력 강화가 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골 결정력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포포비치 감독의 승부차기 라인업 결정도 사실 계속 비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인가요?
1: 네, 이날 이 22살 패트릭 비치 골키퍼가 경기 내내 이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 승부차기를 앞두고 비치 선수를 빼고 대표팀 주장인 이 매튜 라이언 골키퍼로 교체한 결정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0: 네.
1: 뭐 승부차기는 이 골키퍼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많은 라이언을 선택한 이 포포비치 감독이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아, 또 이날 이 비치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아주고 있던 터라 팬들은 아, 왜 굳이 바꿨냐 이런 아쉬움을 네. 좀 드러냈습니다.
0: 네, 흐름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맥이 끊기니까요.
1: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키커 구성인데요. 아, 이 팬들은 왜 공격수 대신 수비수인 해리 수터와 또 18살 이 센터백 루카스 해링턴을 이 승부차게 키커로 배치했는지 좀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 특히 이 팀의 스타 스트라이커인 이 모 투레 선수가 라인업에 없었다는 점이 좀 큰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0: 네.
1: 아, 또 결국 이 두 수비수 모두 승부차게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이 포포비치 감독의 결정은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0: 네,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승부차기에서 수비수를 내세운 것 그렇고요. 네,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이 포포비치 감독의 이런 도박 같은 전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들도 물론 있었었죠.
1: 네, 맞습니다.

0: 들이 모두 틀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항상 그렇듯이 경기 결과가 좋으면 감독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비판이 이어지는 건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호주의 탈락으로 이제 더 이상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국가는 남아있지 않게 됐고요. 이집트는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이집트 스타 선수 또 살라 선수 행동이 세계 팬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고요?
0: 아, 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이 경기가 종료됐을 때 이집트 선수들은 모두 이제 이겼으니까 당연히 환호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살라는 좀 달랐습니다. 이 경기장 한쪽에서 우리 호주 선수들 고개 숙이고 아쉬워하는 호주 선수들에게 다가가 살라가 직접 한명한명 악수를 건네고 또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전했는데요. 아, 또 그렇게 이 상대 선수들의 마음을 먼저 챙긴 뒤에야 자신의 팀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이런
1: 네.
0: 스포츠맨십이 뭔지 보여준 장면이어서 이 살라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역시 세계적인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상대
0: 네.
1: 노력도 마음을 존중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같은 날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경기에서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아르헨티나가 연장전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이
0: 네.
1: 경기 이후에 메시가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오른 카보베르네 골키퍼인 보지냐를 안아주면서 훌륭한 골키퍼입니다라고 찬사를 나눈 것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0: 네.
1: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부터 펼쳐진 16강전 하이라이트도 들어볼까요?
0: 네, 이게 정말 이제 강팀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경기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데요.
1: 네.
0: 또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된 경기는 바로 이 프랑스와 파라과이였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살라의 스포츠맨십 또 메시의 스포츠맨십을 이야기했다면 이 경기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 네. 네.
0: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를 상대로 파라과이 선수들의 과도한 이 거친 플레이가 온라인 팬들과 이 해설위원들의 분노를 좀 샀습니다.
1: 네.
0: 뭐 격투기 축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1: 굉장했어요. 너무 거칠었죠.
0: 네, 그래서 이 경기 후 영국 해설위원 조 하트는 이 파라과이 선수들 정말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내팀 선수들이었다면 당장 이 끌어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음바페의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득점 19골로 늘렸는데요. 이제 이 월드컵 역대 득점 순위에서 메시보다 한 골만 뒤진 기록이 됐습니다.
1: 네. 아, 몸싸움은 사실 축구에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파라과이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정말 거칠게 플레이한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0: 아, 네. 이 파라과이 선수들은 일단 제일 먼저 아무래도 전략상 이 프랑스의 에이스 음바페를 집중적으로 좀 마킹을 했었는데요.
1: 그렇죠.
0: 정강이도 차고 셔츠도 끌어당기고 팔꿈치로 치는 건 기본이고 얼굴까지 가격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파울 카운트가 실제 경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점인데요. 기록상 이 파라과이가 12회 프랑스가 11회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 레퍼리가 이 파라과이의 거친 플레이를 여러 차례 놓쳤고 그럼에도 또이 파라과이는 옐로 카드가 단한 장도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반면 프랑스는 옐로 카드를 3장이나 받았는데요.
1: 의아한 부분이죠.
0: 네, 그래서 초반부터 좀 이런 과열된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울을 좀더 엄격하게 불지 않은 이 심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거친 경기 끝난 뒤에도 매너 없는 행동들 계속 이어졌었죠.
0: 네, 음바페 선수도 사실 화가 많이 좀 났던 모양인데요.
1: 그럴만해요.
0: 네, 이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파라과이 골키퍼 길이 이 음바페에게 다가가 악수를 좀 청했는데요. 아, 또 경기 내내 또 거친 플레이를 당했던 음바페는 그냥 그 선수를 지나쳤습니다.
1: 네.
0: 아, 그러자 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이 파라과이 골키퍼가 공을 음바페 등에 던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는데
1: 네, 비매너예요.
0: 뭐 사실 파로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친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고 느낀 이유도

0: 있는데요. 이날 이 프랑스의 패스 성공률은 90%, 또 파라과이는 57%에 그쳤습니다. 뭐 이 수치만 봐도 두 팀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 그래도 프랑스가 경기 내내 우세했음에도 이 골을 오픈 플레이에서 놓지 못하고 결국 페널티킥으로만 득점했다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파라과이의 거친 전술 효과를 좀본 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결국 프랑스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1대0으로 거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해서 8강에 올라갔고요. 같은 날 펼쳐졌던 주최국 가운데 하나 캐나다, 그리고 모로코의 16강전에서는 모로코가 3대0으로 캐나다를 꺾으면서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치러졌던 다른 16강전 결과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0: 네, 또 하나의 핫한 16강전, 이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경기에서는, 노르웨이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우승후보 브라질을 꺾었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홀란드가 두 골을 모두 넣었고, 또 이번 월드컵 득점 순위에서도 메시, 은바페와 함께 7골로 공동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또이 정규 시간에 이미 노르웨이가 두 골을 앞서가면서 브라질의 역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추가 시간 10분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더 이상 그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노르웨이가 8강 진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멕시코와 영국의 경기는 정말 이 마지막 1분까지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 승부였는데요. 아, 영국이 초반에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멕시코가 이것도 정말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추가 시간이 11분이나 주어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멕시코의 거센 압박이 이어졌는데 영국이 끝까지 버티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점수는 3대 2로 영국이 승리,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결국 8강행은 좌절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미국과 벨기에 경기 개최국은 미국만이 남아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내일 포르투갈과 스페인 경기까지 펼쳐집니다. 자, 오늘도 월드컵 캡치업에서 호주와 이집트의 32강전 하이라이트 그리고 16강 경기 소식까지 정리해 주신 한민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2: 네,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희비가 교차하는 16강 격돌의 순간들, 그리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의 모습까지 월드컵 캐치업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는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 남겨두고 있는데요. K아트 오늘은 7월 호주 극장가에서 개봉하는 K-POP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 무비 소식 가져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개봉하는 호주 영화 3편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엔 프로듀서의 K아트 이어가겠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미를 시청하세요. 인사이트, 수상 경력의 SBS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주제든 토론하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SBS에서 화요일 8시 30분,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SBS 월드 뉴스, 호주와 전 세계의 뉴스 속보와 전개되는 스토리, SBS에서 매일 밤 6시 30분, 그리고 SBS 온디맨드에서 SBS 월드 뉴스를 시청하세요.
4: The Lord Season 4, the Arctic.
5: Ten brave souls, far from home, close to freezing.
6: It's a whole new frontier.
7: Oh my God!
5: Alone Australia, streams 15th of July on SBS On Demand.
8: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0: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아트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0: 네,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6, 2027 첫 회계연도 첫 번째 K-아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기억하세요? 플레이브.
0: 플레이브, 그럼요. 이제는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었죠.
1: 네, 맞습니다. 5인조 K-POP 버추얼 아이돌 그룹인데요. 플레이브. 네. 이 버추얼 아이돌은 음원 발매, 음악 방송 출연, 팬미팅, SNS 라이브 방송 통한 소통 등 활동 자체는 실물 아이돌과 똑같이 진행하는 가상의 아이돌. 실제로는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인데요. 이 차이는 네. 무대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것뿐이고 나머지 활동은 다 똑같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플레이브의 콘서트 실황 영화 2025 플레이브 아시아 투어 Dash Quantum Leap Anchor and Cinema가 오는 7월 호주 극장가에 개봉을 확정해서 이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인데요.
0: 네, 실제 가수가 아니고 버추얼 아이돌의 콘서트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제 그 콘서트를 담은 영화가 호주 극장에 걸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아직도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플레이브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플레이브 2023년 3월에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멤버가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개의 멤버로. 네. 네. 이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로 구현된 캐릭터가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고 춤을 추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음반 판매량과 또 글로벌 차트 성적에서 실전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업계에서도 네.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가진 최초의 기록. 참 많은데요. 2024년 엠넷 마마 무대에 오른 최초의 버추얼 아이돌. 또 플레이브는 데뷔 494일 만에 멜론의 빌리언스 클럽. 이 누적 스트리밍 10억 회 이상이 되면 입성할 수 있는 클럽이 멜론의 빌리언스 클럽인데요. 이 네. 기록 뉴진스가 갖고 있던 최단 기록 498일을 경신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또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 단독 콘서트 개최 및 전석 매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11월이고요. 네. 버추얼 아이돌 최초 IMAX 콘서트 실황 영화가 2024년 12월에 이미 개봉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최초이고요. 또 하나 최초의 기록은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과 빌보드 아티스트 100 올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0: 네. 사실 K-POP 디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즈도 인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도 굉장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버추얼 아이돌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번 영화의 배경이 된 콘서트 정확히 어떤 무대였나요?
1: 네. 지난해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2025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플레이브 아시아 투어 Dash Quantum Leap 앙콜 공연인데요. 이틀간 네. 3만 7천여 명의 관객이 몰렸고 전석 네.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고척 스카이돔 무대에 오른 게 이때가 최초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사실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무대에 올라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7천 명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실물 아이돌 대형 콘서트와 견조도 손색이 없는 규모라고 해야겠죠.
1: 그렇습니다. 이 고척 스카이돔 원래 국내 최초의 동구장으로 야구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동시에 대형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아이돌들에게도 그리고 대중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 실제로 네. 국내외 톱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걸 하나의 아주 상징적

0: 이벤트로 여기는데요.
1: 네.
0: 플레이브가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이 무대를 채웠다는 점에서 케이팝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현장이 그대로 영화에 담기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실황 영화는 아시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앙콜 공연 이 이틀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고요. 러닝타임 139분. 한국에서는 지난 6월 3일에 먼저 관객들과 만나는데 호주에서는 7월 22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요즘 호주 극장에서도 플레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팝 그룹들 콘서트 영화 꽤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버추얼 아이돌까지 오는 시대가 된 거네요.
0: 네, 플레이브 지난해 8월 첫 아시아 투어 대시 퀀텀 리프인 서울 공연 실시간 라이브 뷰잉으로 동시 송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1: 네.
0: 1, 2차 예매가 모두 매진되면서 이런 극장형 K 버추얼 콘서트 시장의 가능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 그룹입니다. 이 가상의
1: 네.
0: 아이돌이 실물 아이돌들과 나란히 같은 극장 라인업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버추얼이라는 수식어가 크게 의미 없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최근 몇년 사이 케이팝 콘서트 필름이 하나의 흥행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The Dominate Experience가 올 초에 개봉했었고요. 엔하이픈, 아이들, 제이홉, 트와이스, 뭐 잠깐만 되짚어봐도 정말 많은 팀들이 본인들의 공연 실황을 담은 콘서트 필름을 이 호주에서 개봉했었는데요. 아이돌 콘서트든 버추얼 아이돌 콘서트 필름이든 결국에는 극장이라는 공간에 팬들이 함께 모여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한다는 팬덤의 본질 같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브의 콘서트 무비 개봉 소식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K아트 소식으로 가볼까요?
0: 네, 이번 주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의 영화제 소식인데요. 올해로 30살을 맞은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 부천 인터내셔널 판타스틱 필름 페스티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살, 그러니까 30주년을 맞았군요.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죠.
0: 네, 제30회 비판 지난 7월 2일 개막해서 오는 12일까지 11일간 부천 일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데요.
1: 네.
0: 50개국에서 321편, 321편이 초청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상영 편수가 약45% 늘었고요. 해외 게스트
1: 네.
0: 규모도 대폭 커졌다고 조직위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라인업에서 저희 눈에 유독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1: 네.
0: 호주 영화 3편이 나란히 초청됐다는 점입니다.
1: 반가운 소식이군요. 호주 영화가 최근 몇년 사이 장르 영화 쪽에서 국제적으로 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초청이 됐군요.
0: 네, 실제 썬댄스 영화제 최근 4년 중 3번 호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 공개돼서 미국 배급사와 계약까지 이어졌다고 짚었을 정도로 톡투미 투게더에 이어서 올해 그 계보를 이은 작품 레위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기도 한데요. 즉
1: 네.
0: 국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호주 장르 영화가 믿고 보는 신뢰 브랜드라는 인식으로 최근 몇년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들도 아마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제가 30주년을 맞아 규모가 대폭 커졌다고 하셨는데요. 확장을 내세운 만큼 해외 신작을 받아들일 여력 자체가 예전보다 커졌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호주 영화들도 국제적 경쟁력이 신장해야 했다고 할수 있겠죠.
0: 네. 이번 국제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월드 장편에 11편이 있는데요. 한국,
1: 네.
0: 일본, 필리핀,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에 이르기까지 퀴어 감수성이 선정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1: 네.
0: 호주 작품 세 작품 중에 두 편이 바로 이런 퀴어 서사와 맞닿아 있고요. 또세 작품 모두 감독 개인의 인지도나 또 스타 캐스팅이 확실한 작품들이라서 화제성 면에서도 안전한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럼
1: 네.
0: 세 작품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올해의 화제작입니다. 에이드리안 키아렐라 감독의 레위기입니다. 이
1: 네.
0: 레위기 성경의 금기와 처벌의 언어를 정면으로 가져온 작품인데요. 이 보수적인 소도시에

0: 전화 건 소년 나인이 또래 소년 라이언에게 서서히 끌리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마을 공동체의 반감과 전환 치료의 트라우마가 초자연적 공포로 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부천 국제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월드 장편에 뽑혔습니다.
1: 네. 이 작품은 먼저 올해 초 썬댄스 영화제 미드나잇 섹션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이미 국제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지난달 시드니 영화제에서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 최종 후보에도 오르기도 한 모든 국제적인 검증을 마친 올해 호주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죠.
0: 네, 맞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토크 투 미, 투게더로 이어지는 썬댄스발 호주 장르 영화 흥행 계보의 최신작이라는 상징성이 크고요. 6개월 안에 호주와 또 해외 극장에서 개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다음 두 번째 작품은 팀 프랜시스 감독의 보디 블로우라는 작품인데요. 시드니의 퀴어 나이트라이프를 배경으로 한 네온빛 에로틱 스릴러입니다.
1: 네, 이건 저도 시드니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막 첫 주에 라이브 공연까지 곁들여서 상영을 했었죠. 시드니 영화제 호주 프리미어 때였는데요. 상영 후에 이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극중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이는 특별 행사까지 열렸을 정도로 화제성이 컸었습니다.
0: 네, 줄거리 잠깐 말씀드리면 불명예 퇴직 위기에 몰린 경찰 에이든이 시드니 게이 나이트라이프에 위장 잠입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 흥미롭죠? 그
1: 네.
0: 과정에서 만난 바텐더 겸 남성 성노동자 코디에게 점점 빠져드는데, 코디는 드래그퀸이자 마약 조직의 실세인 웹 프랭키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설정인 영화입니다. 먼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판타스틱 패스 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가진 뒤에 전 세계에 무려 20여 개 영화제를 이미 순회했고요. 브라질 판타스포아 영화제에서는 감독상까지 받은, 이미 장르 영화제 서킷에서는 실력을 검증받은 작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품입니다. 나탈리 에리카 제임스 감독의 사카린인데요. 이번 작품은 제임스 감독의 세 번째 장편이자 다시 호러 장르로 돌아온 호러 장르물입니다. 의대생 하나가 몸에 대한 강박과 불안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몸으로 나타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후 하나는 정체를 알수 없는 기적의 캡슐에 손을 대면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1: 네, 소재 자체가 요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지점인 것 같네요. 다이어트 문화, 뭐또 체형 강박 같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 스스로도 오젬픽 같은 약물 논쟁이 뜨거운 지금에 이 영화는 단 오젬픽 영화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세 작품 정리해보면 퀴어 호러, 바디 호러, 또 에로틱 스릴러까지 이세 편이 장르도 색깔도 전혀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몸과 금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소재를 과감하게 다룬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작품을 한국의 호주 작품들을 한국의 관객들에게 최초로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30주년을 맞아 세계 장르 영화제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입증된 호주발 신작들을 가장 빠르게 그것도 세 편이나 한꺼번에 소개하게 되는데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는 호주 장르 영화의 국제적인 존재감,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K-POP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 무비가 7월 호주 극장가에서 개봉한다는 소식과,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개봉하는 세 편의 호주 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재하 리포터, 오늘도 다양한 소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알찬 K아트 뉴스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3: 네, 2026년 7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앞서 K-아트에서 소개해드린 K-POP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흥흥흥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김한을 진행해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이어가십시오.